0: 정이 생이생 가고 정이 생이생 yes
1: 비강
0: 무슨 또
1: wish 강 tarik budal itu iki Kang.
0: Yen pancen wis siap siaga. Yo. Papat saiki. Budal.
1: Ayo budal.